집군 집결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단계를 바싹 조이고 안전제일, 환경보호 우선의 리념을 견지하며 기업의 주체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기업이 상시적으로 생산 안전과 환경 오염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정돈을 전개하도록 지도해 각종 위험 우환을 견결히 방비하고 해소함으로써 고수준의 안전으로 공업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혜순, 진철 등 시범구 부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 인대사무위원회에서는 인대 직능에 입각해 위민 초심을 지키면서 전시 문명도시 건설 사업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주도 면밀한 포치와 배치, 대표들의 기층 직책 이행, 민생 봉사 심화, 전민 협력 응집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도시 치리, 공공 봉사 최적화, 문명 풍조 육성 등 사업에 깊이 참여해 문명도시 고품질 건설에 동력을 부여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촌시 인대에서는 문명도시 건설과 민생 실사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행동으로 민생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층 조사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정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비상아파트 북측 골목길의 파손과 움푹 패여진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출행이 불편한 문제에 비추어 신속히 사회구역 및 책임 단위와 연동해 보수 방안을 제정하고 공사 착지를 추진해 효율적으로 골목길 개조를 완성함으로써 군중들의 출행 난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작은 민생 개선으로 문명도시 건설의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역 질적 향상에 입각해 훈촌시 인대에서는 주거 환경 정돈, 공공봉사 승격 등 문명도시 건설 중점 난점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현지 조사 연구를 참답게 전개했습니다. 또한 정밀 시책, 항목별 시정을 진행해 도시 기초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함으로써 도시의 품질과 군중 생활질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인대 대표의 집, 연락소, 립법 연계점 등 기층 플랫폼에 의탁해 대표들의 쌍방향 연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대표들의 군중과 가깝고 기층에 뿌리 내리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문명도시 건설에 대한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또한 신소폐환 처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함으로써 군중들의 요구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인대 대표들은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구역 골목, 상가와 건물 등에 진입해 문명도시 건설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문명도시 건설 의의를 보급했으며 인식상의 장벽을 허물고 참여 통로를 확대해 전민이 문명도시 건설을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인대 대표들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며 역량을 응집하고 인대 대표의 본보기를 수립하면서 대표가 앞장서고 군중이 뒤따르며 전민이 공동 건설하는 양호한 문명도시 건설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에는 끝이 없고 민생을 위한 직책 이행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인대 사무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시화, 정밀화, 실효화 조치로 민생 봉사, 문명도시 건설 선전과 자원봉사를 착실하게 도와주고 전민의 문명도시 건설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켜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더 깊이 있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문명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훈촌을 건설하는 데 인대의 힘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6월 14일 달래라 소년 2026년 훈촌시 중소학교 반급 축구 리그 전시 결승전이 훈촌시 제5소학교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에서 동시에 거행돼 근석 달간에 달하는 교정축구 축제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푸른 잔디 경기장에는 격정이 넘쳐흘렀습니다.
소학교 저학년 5인제 경기장에서는 풋내기 축구 꿈나무들이 날렵한 자태로 빠른 인터셉트, 요연한 패스, 정확한 슛을 선보였습니다. 작은 몸들이 푸르른 경기장을 이리저리 휘젓고 뛰어다니며 호흡을 맞추면서 용감하게 싸워 넘치는 활력으로 소년의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학년 경기장에서는 대결 강도가 한층 높았는데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를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단거리 패스로 포지션을 조종하고 위치를 잘 지켜 수비하며 돌파 슛까지 매끄럽게 진행해 고강도 경기로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응원소리와 환호소리는 무더운 여름 교정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반급 축구 리그는 교정 예선전, 교육그룹 진출전, 전시 결승전의 3급 경기 체계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4월 초 개막한 이래 전시 16개 중소학교와 고중에 379개 학급에 3,609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루계로 803경기의 멋진 대결을 펼쳐 축구로 덕을 기르고 축구로 몸을 튼튼히 하며 축구로 지능을 키우는 대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훈촌시에서는 체육요긴과 오육병향을 견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체질 건강을 교육교수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상시적 체계적인 교정체육대회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학업과 체육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운동 속에서 체력을 기르고 의지를 연마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심신 건강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8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소폭 파동이 있어 16일에는 기온이 잠시 내려갔다가 17일부터 서서히 오르며 20일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30 내지 4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5mm 좌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오는 날이 많고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번개, 단시간 강한 강수, 우박, 뢰우, 강풍 등 기상재해에 대한 방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잡초 제거와 추가 비료를 주어 유묘의 생장과 벼의 분화를 촉진하는 한편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이 많으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데다 단오절 연휴와도 겹치는 만큼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로 양국 청소년들의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자 6월 13일 2026 우정의 길 중로 청소년 바둑 초청전이 군촌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에서 거행됐습니다. 60여 명의 꼬마 기사들이 바둑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교훈을 맺으며 대결 속에서 침착한 자세와 탄탄한 바둑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그늘의 훈촌 림업유한회사와 연합으로 안전교육, 교정진입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삼김 소방 지식을 사생들에게 전함으로써 평안교정 건설과 녹수청산 수호를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보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시범구부분적규모이상공업기업에신입해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문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민생을위한직책이행을견지하면서문명도시공동건설에조력하고있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5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하루동안의시간을이용해시범구부분적규모이상공업기업에신입해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성주당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기업을위해봉사하는것이바로발전을위해봉사하는것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기업우대정책을정밀하게시달하며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해기업의생산안정과시장개척에조력함으로써전시공업경제의질제고와증효를추동해야합니다시범구당사위원회보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보조임인팽수혜가활동에참가했습니다림소림은시범구의일부기업에가서현장에서기업의관련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하고기업의생산경영상황및발전방향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기업을직접방문해앞선봉사를제공하고각급의기업지원및애로해소정책을항목별로하나하나착실히시달하며정기적으로

기업을 도와 생산 경영, 요소 보장 등 방면의 곤란 수요를 정리하고 전방 100개로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자원을 충분히 활성화하고 기존 플랫폼과 정책 우세를 잘 활용하며 종점 기업을 조직해 시종 안정 생산과 만보화 생산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함으로써 전시 공업 경제 성장에 더 많은 생산액을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동력을 힘써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의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들이 주동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고 산업 사슬 상하류 협력 파트너들이 더 많은 훈촌에 정착하도록 후비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집군 집결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단계를 바싹 조이고 안전제일, 환경보호 우선의 리념을 견지하며 기업의 주체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기업이 상시적으로 생산 안전과 환경오염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정돈을 전개하도록 지도해 각종 위험 우환을 견결히 방비하고 해소함으로써 고수준의 안전으로 공업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혜순, 진철 등 시범구 부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 임대사무위원회에서는 임대직능에 입각해 위민 초심을 지키면서 전시 문명도시 건설 사업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주도 면밀한 포치와 배치, 대표들의 기층 직책 이행, 민생 봉사 심화, 전민 협력 응집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도시 치리, 공공봉사 최적화, 문명 풍조 육성 등 사업에 깊이 참여해 문명도시 고품질 건설에 동력을 부여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촌시 인대에서는 문명도시 건설과 민생 실사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행동으로 민생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층 조사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정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비상아파트 북측 골목길의 파손과 움푹 패여진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출행이 불편한 문제에 비추어 신속히 사회구역 및 책임 단위와 연동해 보수 방안을 제정하고 공사 착지를 추진해 효율적으로 골목길 개조를 완성함으로써 군중들의 출행 난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작은 민생 개선으로 문명도시 건설의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역 질적 향상에 입각해 훈촌시 인대에서는 주거 환경 정돈, 공공봉사 승격 등 문명도시 건설 중점 난점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현지 조사 연구를 참답게 전개했습니다. 또한 정밀 시책, 항목별 시정을 진행해 도시 기초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봉사 공급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의 품질과 군중 생활질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임대 대표의 집, 연락소, 립법 연계점 등 기층 플랫폼에 의탁해 대표들의 쌍방향 연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대표들의 군중과 가깝고 기층에 뿌리내리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문명도시 건설에 대한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또한 신소폐환 처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함으로써 군중들의 요구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임대 대표들은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구역 골목, 상가와 건물 등에 신입해 문명도시 건설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문명도시 건설 의의를 보급했으며 인식상의 장벽을 허물고 참여 통로를 확대해 전민이 문명도시 건설을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임대 대표들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며 역량을 응집하고 임대 대표의 본보기를 수립하면서 대표가 앞장서고 군중이 뒤따르며 전민이 공동 건설하는 양호한 문명도시 건설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에는 끝이 없고 민생을 위한 직책 이행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임대사무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시화, 정밀화, 실효화 조치로 민생봉사, 문명도시 건설 선전과 자원

지원 봉사를 착실하게 도로주고 전민의 문명도시 건설 내생동력을 불러일으켜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더 깊이 있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문명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훈촌을 건설하는 데 인대의 힘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6월 14일 달래라 소년 2026년 훈촌시 중소학교 반급 축구 리그 전시 결승전이 훈촌시 제5소학교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에서 동시에 거행돼 근석 달간에 달하는 교정 축구 축제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푸른 잔디 경기장에는 격정이 넘쳐흘렀습니다. 소학교 저학년 5인제 경기장에서는 풋내기 축구 꿈나무들이 날렵한 자태로 빠른 인터셉트, 요연한 패스, 정확한 슛을 선보였습니다. 작은 몸들이 푸르른 경기장을 이리저리 휘젓고 뛰어다니며 호흡을 맞추면서 용감하게 싸워 넘치는 활력으로 소년의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학년 경기장에서는 대결 강도가 한층 높았는데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를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단거리 패스로 포지션을 조종하고 위치를 잘 지켜 수비하며 돌파 슛까지 매끄럽게 진행해 고강도 경기로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응원소리와 환호소리는 무더운 여름 교정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반급 축구 리그는 교정 예선전, 교육그룹 진출전, 전시 결승전의 3급 경기 체계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4월 초 개막한 이래 전시 16개 중소학교와 고중에 379개 학급에 3,609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루계로 803경기의 멋진 대결을 펼쳐 축구로 덕을 기르고 축구로 몸을 튼튼히 하며 축구로 지능을 키우는 대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훈촌시에서는 체육요긴과 오육병향을 견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체질 건강을 교육교수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상시적 체계적인 교정체육대회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학업과 체육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운동 속에서 체력을 기르고 의지를 연마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심신 건강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8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소폭 파동이 있어 16일에는 기온이 잠시 내려갔다가 17일부터 서서히 오르며 20일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30 내지 4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5mm 좌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오는 날이 많고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번개, 단시간 강한 강수, 우박, 뢰우, 강풍 등 기상재해에 대한 방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잡초 제거와 추가 비료를 주어 유묘의 생장과 벼의 분화를 촉진하는 한편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이 많으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데다 단오절 연휴와도 겹치는 만큼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로 양국 청소년들의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자 6월 13일 2026 우정의 길 중로 청소년 바둑 초청전이 군촌 동부 호랑이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에서 거행됐습니다. 60여 명의 꼬마 기사들이 바둑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교분을 맺으며 대결 속에서 침착한 자세와 탄탄한 바둑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그늘의 훈촌 리무브유한회사와 연합으로 안전교육, 교정진입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산림 소방 지식을 사생들에게 전함으로써 평안교정 건설과 녹수 청산 수호를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가동의식이거행됐습니다珲春시에서발전기회를다잡고자원우수에립각해목축업의규모화지능화발전을지속적으로추동해향촌산업진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길림성당위선전부길림성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최하고연변주당위선전부연변주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관하는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이연변박물관에서가동됐습니다이번과학보급주간은동북편강역사문화고향종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제로합니다길림성사회과학연합회전임부주석이며성사회과학원당조석이며원장인류립신길림성당위선전부2급순시원류빈연변주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선전부부장인박군봉길림성사회과학원2급순시원전일및각시주사회과학보급사업책임일꾼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대표등이가동의식에참가했습니다박군봉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근일에연변주에서는전주사회과학조직과평범한사회과학일꾼들을단결인솔해사회과학도하기사회과학리념으로사회과학사유의기층회로의확장진지확장담체혁신을추동해왔습니다목전연변주에서는이미6개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를건설했고연평균400여회의각종과학보급활동을전개했으며연인수로근100만명에달하는군중들에게혜택을줬습니다전일이새로비준받은12개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의인정결정을선독했습니다연변주해란명주탑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그중에포함됐습니다류립신이전성사회과학보급주간활동에가동을선포했습니다가동의식분위기는열렬했습니다조선족특색가무표현무형문화유산수공작품전시문화창의제품과학보급도소및사진전등내용은풍부하고다채로웠으며300여명의군중들이앞다투어참여했습니다현장소통을통해군중들은동북편강의역사문화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대해더욱깊은이해를

반귀생은 기자에게 현대화 양식 모식은 양식 효율을 크게 높여 전통적인 양식 수준을 훨씬 초과해 정밀한 사료 주기와 과학적 관리를 실현했고 소의 건강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급 소고기 생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도 탄탄히 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시 연면 황소 집중 번식 양식 시범 단지는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적극 심화하고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 자원에 의탁해 연면 황소의 품종 보호와 개량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혈통 당안의 건립과 보완을 통해 개체군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육질이 뛰어나고 품질이 안정적인 고급 고기소를 힘써 육성하고 우량 품종이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계속해 과학기술로 목축업 산업에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지능 장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학교 기업 협력을 통한 기술력 강화, 우량 품종 육성을 통한 품질 제고로 연변 황소 산업을 끊임없이 장대시켜 훈촌 고기소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훈촌 목축 산업이 특색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의 장원한 발전의 길을 걷는 데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각 중소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조리 표준을 전면적으로 세분화하고 식자재 구매, 가공 조리부터 샘플 보관 및 소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범화 관리 통제함으로써 표준화 정밀화된 조작으로 공범한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식당에 들어가 보면 정결한 조리실과 명확하게 나뉜 기능 구역,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작업 절차가 학교 주방의 일상적인 전경으로 됐습니다. 학교 급식의 규범화 조리 첫 관문은 식자재 원천 관리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지정 업체 구매, 증빙 서류와 영수증 청구, 2인 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매일 배달된 식자재에 대해 일일이 외관 검사, 검역 보고 확인, 식자재 정보 등록을 진행해 원천으로부터 식품 안전의 첫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식자재 검수와 입고 후에는 규범화 가공 절차가 단계별로 연계됩니다. 식당에서는 앱을 가공 구역, 정밀 가공 구역, 조리 구역, 배식 준비 구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생식과 숙식 분리, 용유와 채소 분리 조사 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리 환절에서는 과학적 배식 모식을 엄격히 시달하면서 고염, 고매운맛, 고지방의 조리 오류를 피하고 충분히 익히고 항온으로 보온하는 표준을 통일적으로 준수하며 영양 균형과 맛의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또 음식은 48시간 샘플을 남기고 주방은 전면 청결과 소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상에서 전시 학교 식당에서는 지혜 감독 관리 모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방 조리 상황, 식재료 가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학교 급식 제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한 전사슬 식품 안전 관리 통제 체계를 실현해 안전 최저선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고 학부모들이 더욱 실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헌혈자일을 앞두고 길림성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춘 림업요한회사에서는 간부와 종업원들을 조직해 무상 헌혈 공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올해 세계 헌혈자일의 주제는 뜨거운 피한 방울, 따뜻한 마음, 헌혈로 생명을 구하자입니다. 공익 호소에 적극 호응하고서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춘 림업요한회사에서는 알심들을 포치하고 광범위하게 동원해 광범한 간부와 종업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국유기업의 사회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훈촌 림상 용혈 보장에 따뜻한 힘을 주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종업원 23명이 성공적으로 헌혈했고 누적 헌혈량이 7,000ml에 달합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무상헌혈 중심에서는 이번 활동을 시범으로 전시기관, 기업, 사업단이 광범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창의를 발휘해 더욱 많은 군중들이 헌혈 지

0: 집을 요해하고 혼혈공익에 참여하도록 창도해 인지 오류를 타파하고 자원 헌혈, 생명 관심, 기꺼이 헌신하는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 대대에서는 도시건설 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해 중점구역의 도시 면모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정밀화 치리 효능을 가열층 제고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집법 일꾼들은 각 시장 및 주변 구역의 도로 조명 경영, 가게 밖 적치, 교정 위반 광고 설치, 환경 위생 사각지대 등 문제에 대해 그물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발견, 현장 시정, 현장 규범화를 견제하면서 상인들이 자각적으로 문전 세 가지 책임을 시달하고 주동적으로 양호한 경영 질서를 수호하며 깨끗하고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절기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날이 개었다가도 다시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쯤은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전동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위험하므로 들쑥이면 비례춤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도 이런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동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1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0도. 하담운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9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8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2026년제1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연변조종아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선전강연활동이珲春에진입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6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통계사업에관한석근평청석의종요연설정신및중화민공화국통계법을전달학습하고석근평청석이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했으며2사분기조안과선급차원에서형식주의를다스려기층의부담을경감할전문사업기재회의정신을전달학습했으며관철치달조치를연구포지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전시안전생산과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정황중공珲春시17차대표대회준비사업에관한의견전시양우일선추천대상상황성관리당비하달시관리당비정황에관한회보를청취하고珲春시중소학교교사현관리학교초빙관리계약실시방법시행을심